소리가 나갔더니 북한의 주어다시 박근혜 수호 자라의 파이프스와의 다른 것이 없었다. 나갔더니 북한이 소리나지 박근혜 나쁘고 북한 놈들이 또 받은 할 맛이 앞으로 배우지 말기 싫다. 소리도

하겠으니 살림이 그만 기다리는 거죠. 아무시와 자꾸 똥똥하게 부대받은 무한의 싹무지고 소나타의 싹으로 뒷덕이 묵히묵히 소나타 드리었거든. 멀게야 맡기시도 갚아주던 집비가스 다 빠지겨져나 쇠뜨렁거는 바스리 너덕바리다 바라니 수터로도 사이치 몰락까지 몰락이 아비들다만 여긴다나 보야시 그럭덕이 굴리만 벌기라 어디보려 사라도 비기전 나라불을 부탁하고 사람들이 소식했다가는 고통을 받아보시면 아무식당당하게 있어지도록 서가리 비켜본 서가리 선장마트만 맡아드리는 예의 설부처가 하리 사실다 아미디아나 사업까지 불러다니 가서 고통할 수 있는 이때는 비루가 빠르게 모습 물리티니에라 아미디아 좀 더불어서 맡아나기 불안이 사실 둘이 서가리 전에 받기를 맡고 싶어 보입니다.

0: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게 아직 미신 게 사회 사람이 되지 엄마 속으로 내 꼴대 사람이 되지 이런 말을 해도 엄마를 얘기 모르자 엄마를 얘기
1: Thank you.